0: 같던데.
1: 10시 지르는데 알고.
2: 약간 멜로디나 보사.
0: 시에라 라 밤바라 나도 더 보여봐라. 시에라 라 밤바라 나도 더 보여봐라. 이야 fuck el estilo fuck el estilo fuck el stylist fuck el estilo.